0: 무슨 바람 친다든가 그러니까 신분 나라
1: 고인 나라
0: 강사라 그렇다 신나라 무슨 그렇게
1: 시들어
0: 있나 아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